0: solo.
1: Where everyone can be a rock star. TRL. The Rockin' Life.
2: 창희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